다이나다 대랑 그 주람 그니스데 람 그니스클라 카니라 람리고 사식소 쿠사토모 감모즈 쿠티안 치게 대랑 사클 소소 아 다치 그남 바쿠노 간게잉 람다닌 존나 헤치나르다 무니엔 카라타요 쿠산도 감모요 아 티스타라 다무 있음 총인 주주들 자양의 초단다나 아 대랑 산드위치즈 가지고 사실이게 저는 좀 민크 사차란데 지금 찰고라다 용다 등에 남식이 죽산나라 너무 그냥 쓰지 감모즈고

0: 이
1: 다든 비 치어 근년 경과 조라 상친 용체 종체의 등을 종등의 수치 직물 총대 디 상친 등의 수치 상친의 망친의 연애 연탄 큰거 조신의 우수준 직물 총대식 바마슬 상친의 용체 종체의 등을 종등의 수치 등거 도출 시 디난 집단 돈은 시진핑과 디럽 사비 종기 찰치지 제초랑의 제공 빈 접통 시티 시진핑과 등지가 공바 도부중 什么 등 외출 단독시 바 중국 공천 등의 원인이 루업자 등의 악화를 위해 땜질 시비 초친의 등농 비 제초수제시진핑가송실가친제공돈다르겜틀톱종당덕터셰바 시진핑과 제르마 리가 접통 거르케 집실 시지가 당 조유 루스타비 여종 당이 수집셰 바지브 이토니 톱종시 셀릉 종체로 황종주 당 호주종 템친종 공호종 강차종 능친종 다르르종 제코종 수 여종 당 취제제 당이 수치 소소르 담샬 우쇼준지 단토나 제초수제 시진핑기 여종 당이 수치 홍크라 트리 첨부정 이효 而总当一书记乐不是个接待的学习比他的浪下所无端从没有而总控接受等而总控环境的配置而总当一书记红康自身的很多的国家接触书记习近平的接受了该称的拉不能人比你在这些地从他玩什么的 Semsa zongni fya shul tuk duan chul shi di. Chamsa jia duan shi tuk ba dang, pei ji chuo jia lam jia ba, mang chuo jia niwir jia ba. Go chik jia ni chik ba jib shi ni, ar jik shi ga nam jir tuk ni, tuk mi sam tan dang gan chik dambar kir ki. Wushu chun ki nan jik tan tuk na. Da lu na lu ngi charan gu junga pa ngur sum bi lu yin. Gur sum na kyun yung lan jia ba yuol. Gur sum jia lirim tuk shul shiel. Shang chen yung jia zong chir dang ar zong dang yi shu chi, sa kung shi la duan nir dang, 春的用了多年的人家的话当成了不学习吧等而让手机而让萨克的离开的相亲的用等啊借用借春的前辈出了整理舍不得等啊那特别单克的写的培济家这里是这不是跟的东西卡不上怎么办等多春的人家的话当成了不学习吧等三路等啊就是把你当中一个继续的过这个生这个就用了写吧在人的问题都在你连跟的叔叔多春的潘志伦不是跟的东西 Pelji Damzin Dang, Dinjig Gan Sungan Delwa Dangzin Lagbu Shegi Ba Dang. Dinjig Pelji Di, Huan Jor Shizu Pelji Ji Chab Kung Su Su Dang, Jirmi Yung La Chab Ru Shi Di. Nga Kung Sung Bin Gan Chi Yo Ba Dang, Gan Kerwa, Gan Chi Zang Zub Ji Shi Ni, Chizil Tu Bi Dinjig La Dani, Bizil Tu Bi Pelji Lan Gan Sung Shegi. Dang Kiba Do Nier Dang, Pe Yin Do Nier Kien Delwa Dangzin Lagbu Shegi Ba Dang, Sanji Shaba Yang Tang Zig Ba Dang Lagtar Shi Di, Mamang La Sanji Sung Ba Dang, Nga Zub La Dani, Sanji Sung Ba Yin Chung Shegi. Lega damzin deng, hongkha nechi kinjilwa dengzin lagbu shegi ba deng. Lega rfdani hongkha zhongtar deng, hongkha lafdani lega rngan song shedi. Jolzang zhengzhig deng, lejib lehtulji chapsil kwari yi lagbu zhibti. Zhongki lagja dengrib jengi cunhungji liye mbabin zhibi chul, kakar ngar li qiwan wun ba deng, shiji ngar li qiwan zhongki. Conda li darungwa, Xi Jinpinga dengzig gongpa lobzhong deng lagtar dengzib shi ba deng. Sanji shtaba yang dengzig ba deng lagtar shebi, lobzhong lobzhu dandegi bewa. Bicil tubi pejie deng, linjig dan leng, shkabjiin demki leka kakso la niban duanbar mgni guo zhibshi. Shangchen jang guchil ligmi pin deng, Wang Weidong, Wula Zibik Rizu Lihan, Zhu Shengfen, Cuo Junji Rigmul Cundar Shi.
0: Adab dan bi cif den yin, san gu bin Cuorun Shangchen shangli shangde tini jilun shuang ahtar na, dalu cinti, Cuorun ji jangduk shi den shangshi tunzib shirtung shi zi chen lar gandag tansib tangwa teng, shiawa kakso sur rimgil rangshin jit jimjib tang yulay. Darti warte, 相亲用钱将都个杂动等，接等乡里团子，三个人让不进去乡里团子，接等那别个乡里团子比较进步正，其实都人家不叫少起来才罢等，罗我妈等不得那单冷个公平作品有了，再等娘的，你谁等？

다든비티진닝게시 머름니 머르워른 잠튼당 레응 지근튼 판츠 너구리 집시에제는 디등 나바근데 중국당 조선근 대위 차치 응원스르 잔식인 중촌 잔튼 양리 르구리 정이거 약금이제 머멍거 마르부 척리 대비 마금터분 자시 사튼다 동을 잡슬등 자툼거 망저 개친튼 나당 지주수제 진전이 지기지르 민튼 중대 정이적니 로랭안 코르버 자브징은 지튼세위 고스급등더니 등니당 약금이제 고출바 간접지 토미 삼든 머질버 약금이제 머멍지 중국당 초신거 소진 잠튼의 인진당 다르플 동을 최톤시대 로지체 디스크 사라와르 야크브제 엔데르먼타티 제투브제 활바르시기 시진핑가 난지단도는 당크브제 제니브 상상대체리요 중국당 조선자크미진 탑지가 니흐르진 총당 탑지가 당출의 젠투르 당대 나당 지추수제 진전어르숑위 태몽거 인진 강주기 돈출시니 당니다 야크미제 엔데와 디스튼된 줄용으로 가는 시기라 디당 남바근도 소시 저소랑을 이제 샤즈가 사업된 동화등 하는을 야크브제 당럽전 즉전라 근데 동으로 판토요 비숙서 배제 동기 르니드브 냠리라 근데 동화등 멍견도 리아 멍접 진틀은 사업된 동화 태몽거 사르지 탱히 등 사르지 통콩 외출 예부시디 야크미니체 나준치 종기 멍멍 땅랑 아마카 로르지 시지 로라 탐브르니와등 라프칭거 중국당 초신근 자치 머르브니 머르워르 진진시기 탑지 냠리라 흔하니 랑드가 강차 등 대인적 폐지가 캠판지 로튼 germeji 송중시대 야크미니 랑르 야크브가 니츨 등 참비 저소랑르게 졸름데 조지르 겐승단비 세수게 코리징기

야 녀니비 듣고 청송초 실년년문디 당양 당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직인질근아 식당나르 알랑그 제츠라 가시오노그 듣고 청총치 한나 차가랑이 습된년게 요라 님비 쇼트 데랑 쳇고리오노 실년년문데 이고즈급 정중아 리와이 디 한치니잉 듣고 청총치 촌나 하는게 실러그 잠치 효과라도 요나 포우자르지마크나양초 포우자르지마그 조기 디긴지르그 런즈금덥질리다땡이 조코총총 망아즈가 럭체크나초과 리 떠나치 슈니인지나 조코총총 월라무 롤마그 랑노그 실러 워무 총총세고노 실런데스기 년조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나 지 조금 총총 알람 조마글랑 뭐그 시라 뭐 총총세고노 진리 년당날 조금 총총 참마그 예 고즈기 정아 탑타 리 다가야는 그 공성급감데다 하는 거 파사 파일라송나 파사 파이근 지중다다 하리와즈기 예끄리 나 파마등 산더 하는 거 파사 파이나 하정 적치노 그 시라잉 시가 망아즈기 요끄리 다 참마 예 고즈기 정이 아 파마 탐지게 영 갑통디 가츠오브제 만즈마 초랑니 키시노가 다 나스템 할라잉 가멍르 셰파 당회 켈 단달라스 과 망아즈기오카 다 랑랑근 조니타라 랑기 히노다 탐질 랑거워치가지 수브주다 영 시가치너 리 슈니치 가멍르 참바즈가냐나 땅아 텅디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원이와 티바 가스티크능아 시가 조코총총 지가 사무실에 녹아가 나 하여튼 버시 등시 태용세고노 진리 진행 요일

0: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공인지나지 지크르 함지기시노가 나름 버시등시 태웅시고노데 년당을 순인지나지 근초 지크시노가 시중 예진자니세고노데 년나당아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고나 시주엘
1: 아리 냠니나 총치트고초 체주 디모이나 나이나 아치긴 소치린 에랑양 아치게 체적 그냥드마 예브진 자니세니 나르트므즈가 요카 요카즈게 체리토니요 체체 나와르토라뇽고 몬칠르즈가다 사차즈그나 르가부즈가 로든 로든즈기 요카 르가부디 쿄즈기 요카 쿄티냐가 쿄땅 그르세케 담니 다롱조 피샤라즈기 요카 피샤라티냐가 피샤라 차리세케 차우선보다 조부인즈기 차오 담우조 옆신 자니세니 자니스가 점철 잔스키 요크 자니디 소아다 떠나다 시치 사마도 꾸 쳐스고나 아랑드트 요니도 자니 얼점치 잔스 인즈 차오 소아다 하청하치 부르 닌츠즈가 옆신 자니다다 김마즈고 귀이도스 다니다 차오선 보사젠 통지메라 샘드기 이다 요크 Kavtazga, kyotang kirka yela. Ya, tandigi dana tamar. Yevzin jani ta zaga tan yugo jiran dolira. Songi amni ga putin digi shazga.
2: Amni, achundigi dana tamar. Yevzin jani ta zaga tan yugo ga. Recha, kyo lozun inzikan YouTube jamar. Shila chari ngan yasun na chamur.
1: Tavzino, amni ga.
2: Tatabdi ngara. 캐니가 송나와 저저 다음이 루루 송인 좀 어떡거야
1: 더지노 쳇당거까
2: 암니 레트바 뭐니가 단조조이다 더지다 쳇당거자 실라 자리니가 여신 자니 자거 송스 니가 송송노 담즈그니 실라 자리 찾던 인 좀 아터와 쳇거당거

야 뉴니비 두고송송초 다타치 저거 산지능 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측근지기티 참바 리비 가콩인 대릉 리비 가콩거스클럼 더블란디 같은가 두고송송청마 나초 미르가 시지지근용노가 지신즈기 지종어 조주일 대한치닝기나 영 두고송송초가 년난도니 아 시스템즈가 네무즈 진도인지인 나치 응말라 시친 야리시도 더시고논데 아치 담전 수공 오슐로논 디시니엔 유엘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슈닝이나 보자김거 강진나 총차버게탕아 콜로노가 시흐쯤 시콜랑 바시고노 안데이나 총원성 신타른 종철 머리 홈정 등위 토흑진 전자야 바그 좀바보 남그른 소모르 다나 남그른 소모그 시콜라 치긴 과요크 아지 인디신 유엘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층여 동쯤의 닌주그랜타 드나 두고 총총 청마가 가야는 거 공성 시제 부즈그로 토비 자히 몬덴시 아리 드나 텅디 나 총시비가 세그 좀즈과 등도 좀바 포자 이미 좀증간 크와 사리아자 히노르 투인 다스클와 시글로인 제치브 다스클와 응적 세랑 손머렌치 나 솔림층 지마그 토니 양치르티 유일 드나 니쿠크데 무시

0: 담비 흐송 츠레나 가든 로빈 덴쭈쩨 람추욘
1: 담비 흐송 츠레나 츠와메비 올르프쩨 쇼바욘
0: 담비 흐송 츠레나 고브르카비 담미크 쩨츠리욘
1: 담비 흐송 츠레나 아리와 콩위 화그슴쩨 르윤흥욘
0: 호수 키지흐샬랑

0: ཁྱི ཕྱད མ གི ཐ ལོར མ ཐུག ཁོ ཝ་ཏན་ཅན་ཏ་ལ་ཅོང་ཡང་བ་ཅན་ཏ་ཅུ་ཏ་ལོབ་ཅོང་ཆ་ཚང་བ་ཅན་ཏོ་ལོ་ཅུང་གི་ཅན་ཏ་ཅན་ལོ་གོ་རིམ་ཅུ་ནི་རང་གི་ཅན་ན་ར་ཏ་ཅུ་ཅུ་ཏ་ཅུ་ཉམ་ཉོང་གི་རང་གི་ཚུག་ཅིན་ཅིན་ཏོ་ཐ་ནི་ཨ་ཏོ་མོ་ཏ་སང་གི་ལ་པར་ཏ་ཅུ་ཐོ་མ་གི་སེམ་ཁན་ཏང་ཏན་དེ་ཅུ་ཏོ་ནང 렌지나 다른 게 렌지나 이렇게 기능이 좀 비슷한 게 진짜 나중에 상로 동거에 다도 뭐 된다 그 리서치 저거를 뭐 키.
1: 아리.
0: 된다든 된 단계에 나서 땅 그치 가이드 버튼도 다지 자 가이드 좀 한다. 왜 그 가이드 난다가 인치 가이드 난다가 좀 맞춰 하자 좀 너무 할말은 쳐 봐들 뭐.
1: 된다.
0: 옛날에 다시 갔던 때는 그 따우 주위 그 사이 좋다. 우리 워킹도 좋은데 다지. 양치 안 먹어 봐 같은 거 찾다 그 뭐.
1: 들어.
0: 근데 저거 너무 내 좀 쓴다 못 다른 건데 그 삼로 또 요나 토벌도 그런데요. 그래서 나다 지니 같은 데는 거 사이인데 치치죠. 워크 차트비 뭔가 좀 세히미 컨던다.
1: 네디.
0: 그런 게 나왔던 거죠. 그 사이인데 치치죠. 제가 지 가짜비셔 나다 가짜다 지 고르마 총리 그. 고르다 총리 도무지 다 가짜 가짜인데 고 가짜 엔진하다 그 망탕 친다 죽이다 당 피셔 우리.
1: 네디.
0: 다 망탕 그런 반다 죽존지 라가다. 세이촌지 라가나 각체 보다 착다 그 뭐.
1: 딩가.
0: 그때는 그 진짜 워크 차트 세히미노. 워크 요과도 세히미노. 근데 또 나타 치는 저 가이 카톤테로 세이치 가이 히기미노 딱 그자는 그자 타스코 된다. 좀 산다 먹지. 세이치다. 가찬다 요과도 세히미노 된다고 그때도 그 뭐.
1: 딩가.
0: 내가 처음에 갔다 세인데 치치 저 초위 위치 스파이 임발라치 워크 차트로 치다시 마히군데 된다고 이제 오늘 채팅하는 거 산다 치다 저 가차가 벌써 됐어 그다 그만데 가차가 벌써 근데 요까지 맞춰 놓은 게 있다 저도 저다 왜 근데 정나 진짜 어떻게 통금은 더 말을 같이 정주근 좀 봐라 요금이 이제 정나 그 저가 가라 착군이 때가 났던 또 그때 인터넷다 지 딱 가이긴 다 착고 타고 합사전 바탕 만들어가 탐정 짓고 그나 무슨 하는 거는 좀 이제 또 찾아서 나타 도말라 딱 가차가 벌써 죽는데 땅이 왔다 지 이렇게 지금 한국은 너무 잘다 대단한 대인지나다 지 게르겐스 팀이 그 파마스 팀이 그 파마가 그 쇼 탐진이 살라는 나이나 게르겐 측파 그 살라이나는 대치 야치 치부미니 하마 크루가 유니살라이나 게르겐게 이런 법다는 아요나요 지 가차 달라카니요 지 돈나라 타마라 그 쇼 타셀리티나요 지 세인데 야치미니 대단하다 지 전 소에나로다 첨상에나로다에나 쇼니게 지 다세이가 지 진짜 가차가 벌써 니라가 하는 게 땅들이 아 세이 때다 세이 가차 세노 때지 점다가디 냠버저리 이노나 아 그 가차 세던데 그 요가네 그 땅도 타올라 돈나는 진단나 그 차가라 작은 비죠 제 형제 형 세이 그 초에 나라 그 치죠 그 형제 가차 잡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도마가 섭정대 약지 공팔란 주주고 딱 독선결 하듯이 그러는 거.
1: 나 된가.
0: 옛날에 딱 갑성대는 이제 다른 나타 지 나트 인데 쇼 거든 내가 일근 초인 지나라다 나한테 치와 그 어 딱 리샤한테도 리샤 되는 거 혼 되는 거 리샤 어 지금은 막 이제와라 도망아 차통 가나마.
1: 응.
0: 아다 본선 그 저게 망친다 수 도마 조마 말하신 데 힛 가나마.
1: 나디.
0: 어떤 도문대 그 양치 리샤 됐던 거 남친대요 요건을 뭐.
1: 나디.
0: 대인다나다. 저다 리샤 친구이 스코노는 더 따지 그르긴나 따지 사우즈 니히 기존에 딱 같이 보자는 거잖아 그때나
1: 뎅가
0: 아 따지 처들었다 라퍼 따지 참 정말 리샤티고 참성 리샤티고 같다 참성 리샤티다 공성 리샤타고 이제 접근은 더 좋은 거는 뭐 가장 되는 거 도마 좀 땅다치는 거지 도마 좀 좀다지 접다치 부분 간 같다 뭐도 말랐다
1: 뎅가
0: 단법자이나 전초에나 참성에나 다 쇼스무고 냠다 레베다 담이다 냠데 군이다 도마 좀 것도 그다 그러나
1: 뎅가
0: 된다다 참성 리샨다 따오는 나중에 그치더라도 나치지 참성당 다 도마 참성당 다 소다 냠데 군이 도마 좀 경우에 다른 측을 뭔데? 근데 다른 뜻 측은 이거는 나 혼자지나 길긴 것들은 좀 말할 리샤 고드이도 리샤 고드는 또 조선 정리 지나 그지? 점다 같다 때 로마 같다 리샤 듣던 때 지나다 아른 것이 뜨가 속다 그 속중 거니 뜻 뭐다 뜻이 지를 얻었던 바다 이 틈을 뭐?
1: 뎅가
0: 아른 것이 뜨가 리샤 거니 뜻 라티나다 속중 거니 뜻 듣다 하는 줄 시는 시나다 쓰다 나다 뭐 맞아 나다 치 어 아른 것이 뜨가 다 리샨 드고는 니츠한테 오나 라샤크도 희고 라샤크도 그 희금이고
1: 네리
0: 뜻던 따다고 그냥 아주 그 세이 그 토나 니노가 나쁜 대원이야 그 뭐
1: 네리
0: 때나 혼조지나 지 길근 초에 나다 길근 땅 따로 길근 땅 점덕 간데 이제 조시 하죠 따디 뭐 길근 나라치 길근 나요 지 대리가 신나 죽고 그러자
1: 된다
0: 그러니까 설리고 혼조지나 라샤크 같은 갔다 올라 지금 그 와금이 그러게 된
1: 네
0: 뜻던 따다고 그래요 한테 다시 하나 좀 되는데 리샤 침 정말 리샤 고리군데 인지나다 시 다 침상통도 다 냠트군이 다 도마 좀 터서 뜬다고 그러모
1: 네리
0: 그런데 나다 저 침상 리샤나 조금 속다게 리샤나 조금 딱 좋은 거 좋다 저는 나다 길긴나 다 리샤 고리 생긴 바 길긴데 딱 그치 무의미 있진 당 자정이 진 거 올라가네 되게 딱 리샤도 딱 진구이 줘도 딱 나인 거 진 보 좋다 그러모
1: 뎅가
0: 담아일라도 딱 공급이 됐다 지금 말아 담아치 담바차 도에니 히차 도스 그럼 뜻스잖아 따당급 같다 저 도마 망아서 같다 가이가 정도는 듯이 그땅 초고는 말이
1: 뎅가
0: 가던 되는 거 샤이치 가이가 좋 가이가 정도는 듯이 인더라 따 도마 우주 샤이 그 따 가이가 정도는 듯이 되냐 맞지 그모
1: 리
0: 응은치가 좀 높다 주고 진기는 뭐 마셔나다 아 따 합사 도마는 아주 희는 좀 가이기는
1: 응응
0: 뭐 마셔나 길긴들 말아요 스타나라 주 고는 좀으로 오이기는 그런 그 와는 좀으로 오이기는 따
1: 리
0: 따츠 자이 트랜스 카나마던 따탄다 타올라 땡이지 따츠 따츠 로존다 이 마시드 군노츠 캄딘 더 차트르 말나 따츠 카트 침보뇽 군으로 뭐
1: 네리
0: 카트 되는 거 보마츠 따 텔리타 따츠 따 도게다노 따 도무 된 거네
1: 네리
0: 아츠 보마 망아즈 같은 경우 나 따츠 따 우익 정조 따 치카노
1: 응응
0: 우익 남튼 고조 치카노 지
1: 네리
0: 아 대단한 저 자기 자기 카나마 인케스 카나마 다치 정주 치사 칸단다
1: 딩가
0: 제초 생큼 때 온 거다는 뭐
1: 더라
0: 사이초 생큼 더모지니 라카타 길긴글 리샤타 친구 자카고 마이
1: 저데
0: 엄마세나 장체 나탄다 버친데 고트길 요나타 티크만네 그런다 세이가 다 자카인데 치 살라라 또 그런 카인데 치 자나 탄도 그런데 생큼 탄 듣힌데 따네 빠통 거다 그모
1: 여리
0: 네 파통 거다 놓고 그 때에 나타 길긴 거다 엄마세나 다 리샤드가 다 태들 길을 다 고트기 고스부터 다 다치 다 좋은 거 좋을 것 같다 그때 이제 나타 저 법충 그런 반도 이제나 다치 저 제가 이 망아 그다 가이긴데 도머를 정사 고이기도 못 알았다 딱 왜 가이긴데 때 사실은 저는 막겠다 달로니 카나마긴 군데 그다 파이차가 다 왔다 포탄 하나 좀 주고 보자
1: 여디
0: 포탄 하나 있다 도머 정해 주나 다 사이트 다 가이긴들라 도머 정군디 하나 저 가이크 니탄데니 다 곰바 동어 부짓 그다 다 길긴 거다 저리 다 인담다 다 사이인데 초진 저조 가니 아 우리는 저 가네 치 워케 세초 가네 크쇼 담보다 탄다 시드다 인담다 길긴가 다 답자 쳇통오네다 다 고파다 탱고다 그모
1: 네리 딩
0: 나이 타코타 추르체다 토머 정구 토머 가이게 정구노 와스컴 다나마게다 세이테 치 산나마나 정구다 치 리샤고디 디나타 추르체다 게게나다 닝이샤나 치 다니 칭글로고 나니 칭글로고 스코가데
1: 네리
0: 니스나타 탄다 타 아니스마 토나타 원숨가 마토나타 숨이 젖으나 변동도 접찬도 모두 욕금오
1: 뎅그
0: 그게다 리샤코 두셨던가 그다 길긴 그다 니 냠번 조조다 소 전에 저 젠타 엔지니어랑 게 엔지니어라 잔지도 털때 마라 딱 사차야 마라 소토 포치냐베도 델리티 카다디나스티레 그 리샤라 칸다다 응이다 그지 점덕 좀 그냥 크다 시가 적으는 남 그때 욕금오
1: 내리
0: 전덕 마라 그 덕부 라라도 카다이나 오타 샤인데오 그 잔지 리샤 모네 그 니이다 그 인공소원도 고급 카나마
1: 아지
0: 오타 고모 유아용은 엄마신은 남고 주니어 센터 고급 카나마 너무도 망가먼 거
1: 맞아 네디
0: 사차 사차 그치로 제 독수 그치 답당한 놈 맞지 나 너무 욕고 뭐 사차 리치 군다르스 고노 된다 말다야 사차 랄라나 된다 뭐 문숨 거니 거모
1: 네디
0: 된다다 그긴 거 리샤 또 뭐 엄마신은 딱 버친 딱 던가 또 뭐 마도 고르게 딴다 다 카톤 되는 거 세치 리샤 치는 거다 그러나요 그긴 리샤 치기 용도에 군다 ओके थामचे पो करन का सामनो तो तिन दे मेगमो खतम देन जिन ने मोमा सेना कपटन थामचे पो ने मुता दे
1: रे
0: गुला का मिजिर रिन छ जंग तिपो जंग दे ओका दे
1: रे
0: दमो ग मालग द वेचे तो द तन ता दिग कपरा ता ग तन ता मरा हतो ना लिशन दे हियोंडे ग रमो
1: रे
0: लिशन द ता वेन ज त मोमा जान ता लिशा ग नंग ता छ छ जे ता पेन तो छो लिशा को ग
1: रे
0: पेन तो ता छपो मिनु ता तमो लिशा ग लकुला नरमो
1: दिंग
0: तहेतम मजना ता खतम तेन तालम ना इंजना ता गिरिंग दिशा को कोरु शेतन देला का ता कचा ना छुंग गो ता
1: देंग मो
0: छम तो सुसुंग इ तन मो मजना देला छ अलंग जम मंगा यंग गदा नंदर ता दोर तेलो ना गिरिंग गो लिशा चिंगुई नो मा नो तेलन जगा यो कुनर मो तेन ता ता लिशा ता शले ओ ना ता मो मजना ता छि खि गुन ग ता छि जे को तेन दर ग छिनी जो नो छते दि खतम खने ग नि तो नि खता ता ता लोग ता तकुआ ना अंदिन मा Та ди а дякун сосо бугэти лишатан дэ аюна сачи савады чапта гаттамо.
1: Ари.
0: Сачи та чи чэрэ дэна. Гэргэн зэ яназну. Капр нани томан дэ лиша кодэ ма чолкунда ма чопа тоо муромо.
1: Ари.
0: Ти тоо сома зэ яна кэ капрын дэ вэчэ тэ дэ тоо лиша ёндэ на ма чоза гумо.
1: Ари.
0: Дэ ма чопа ниамо. Ти тоо та сома гэ лиша та дюнда лиша та дюнга кэнтэ чэмдэ гаттан ажгана ма чоптал гэдэ гумо.
1: Ари.
0: Tanda tanda tawa ke situ jadi jom shock ini nayaan si gerging gelisha kuduk setan gelakan dan moga tak si jisah suci sarang dayung gelakan dah.
1: Ri.
0: Dah tanpa po yang dayung tu dah nanti telinga gerging gelakan dengan apa yang tak terjadi tu tu nampak mo.
1: Ri.
0: Di anci ke di ni tu ni kat suci ke dah gawat nangat nyontang ni jadi semua suci dayung ni. Tanda tangan ini naja yang nanti sama nak lakukan dekat mana.
1: Ri.
0: Nyontang ni tak cium atau guna ni tak guna mo kuduk ni mana.
1: Ri.
0: Di tanda tu nang tu kan tu tu ramu cerita nanti jeng ganu susu di rumah rumah aku kan.
1: Nadi.
0: Tapi macam mana, ojo lorum tuan nama dia. Macam gua argen rumah tu. Tapi lisha gan kan tu jema tuan tu nanti kan yang tu ni nang yang tu cik ramu.
1: Nadi.
0: Di tu ni tadi rumah tamat awal. Tapi argen nang dah kongsan nanti awal tapi semasa ke sabjuan juga kan.
1: Nadi.
0: Jepun ke sabjuan juga mana tadi kumidan tadi awal tamu mana mereka kan.
1: Nadi dengan.
0: 여기 토타시가 사브중을 그런 게 근데 제가 어떤 거지 다 지금 용천이 된다 뭐 수치도 용어들이
1: 어디
0: 수치인데 탐지 보였다 다 나트 나트 쇼다 탐다 탐지 보 나트 낚시샤죠 셰토르 뭐
1: 어디
0: 나 탐지 보다 그네 쇼는 다 거기 진난 거 맞잖아 다 지금 토말리샤티 온 갑토티 다 삼로라트 홍게치 보 마타랑 걸 토마그 다 히츠 잔데 마튼 다니 달리샤 탐불 마 고디 네 나타 수치인데 뭐라도는 바다 쇼는 거네 뭐
1: Ri.
0: Tak kaita itu cipta itu, uci gergin nampak kita orang asal cinta la cuci minzai yang tak semasa. Taro nyong cengi tawa gendaga tembak tanda kerja cuci, nang cung dan dulu ni macam tu ini. Taro sama langi ni cina, tapi celi gaya lisha. Atmo lisha munga kudu sini on siona, ta cuci itu. Diga thamgal akan nasi kono, nar masim bag maga songcup cangcung ni juga.
1: Nadi.
0: Wicinya rempok kufas kono.
1: Nadi.
0: ता चांटम देंगे तो तुझके तो नहीं
1: नहीं
0: चांटम दिन नर मासूम बाग में का सोचे को चांटम ना ना नर मासूम बाग में जी ना का नेसुच मुझे गुड ते टैंक ही होगा नहीं
1: नहीं
0: ते ना गिरकिंग का तंग इन लिशा जो में कुछ ही तो ना शायद नेसुच के में का था
1: देंगे
0: नेसुम बात ही ना तो चुने ता शायद ता जस्ता के खेलने पर तंग Tak gerging gitu, datang datang ke sini lalu jom mai, mana datang datang ke sini, tak nang cung ni dia lalu, tak cing gerging dia ni, tak cuci tangan, tak nak susu kudu kita semua.
1: Nadi.
0: tanda tanda tawe sachila yang gege nambay na yang de chu gilun li chu ke chone chu lisha na lisha ndi yang chu godu shetan de yang chu bob chu ni de chu ta chu zu zre ti chone zo tande ngachi lo tande tawe zo chungina de te ta nyon chen ni ge chu sachin da lakta ta shi ge sha gun do nga zo rang ge la ti ona
2: ri
0: tanga chu de lisha ndi chu tanga chi godu ko na ta chu Nyamari di shayi chu chu thamchun su su gu li shanda kudu yiku guri.
2: Denga.
0: Dei li yona ta chi huwan chokchi na dei rang dangri ki li shayi chita kudu yiku, gai ki li shayi chita kudu yiku, jayi ki li shayi chita kudu yiku. Da thamchi pun zantana na ta rang ka sabsha giri nga to jakhsa wana mo to kuyi ta.
2: Nari.
0: Nindam na ti lakanda wana suwayi.
2: Nari.
0: O chi dei rang ka li shayi kuyi na dun chan ta wanda, nam tun chabi nga thamchi pa laka maranda wana giri nga.
2: Nari.
0: Kriti na ta thuga giri nga chi li shayi nga sabshir tunga na katuk te, a ta kha thungul jawa nura. Lisha, Lomang Lisha, Chinnuni Gashi, Parla Mara. Dala Sukwa Shadri. Tituni Gheginga Chi Lisha Gha Mangyongda Chi Thali Gaguwa Yukamika. Tatang Dala Sukwa Shiga Chunjina Ra Yanchi Loka Da Chunjina Yanchi Loka Tungkhanga Nechi Chili Da Tanta Shawanda Muli Gunar Mo.
2: Ri.
0: Zunjina Shiga Ta Rangi Ranga Samtang Zunjina Shiga Shagatanda Gha Mo.
2: Ri.
0: Tituni Ta Khartang Tera Njina Ranga Chu Ta Yanang Te Jyotsu Ta Tunga Mo. Yanang Lisha Gha Kudriga Nara Tere Nga Chunda Ni. Chu gergenga ngoma se nangi lishan da kodgi nan to kazi he kodgi na chukuna mari yanda manda chu ak to tung kong na yong da ta chi lisha ga chu mangnyo khanda ma a te lisha ga ta la khanda ma
2: nari
0: da tam je ko chu thumul lob tung kong te shapshe ko na mo
2: nari
0: lob tung kong ga shapshe ile da tan te chu chen to chu na da ta zeta gergenga ta mara khare ta she chu ta yanga lishan da kodgi na chukuna
2: nari
0: da mo gun jo ngo chu ji na ta chu lisha ga ta na chu da mo Jostang katar, diklam dhandu dhamu chakda namo.
2: Nari?
0: Tei nata chada chata, dhur tali yon nata chada nata, lishan dhila kishel yon na. Ta lisha kudri kuno ka tote ta, kagiz chime ka lapsha kangze nara ta. Nyon chin zomba, kukala.
2: Nari?
0: Nyon la chin zomba, dhamu dhu lisha kudri chunda ta, katsang tira nga zomba kachi, sobjonga semkha yon tanar kaka. Deyo kasachi ka gonta yon tani.
2: Tara. Sogore, tijangadan da sosu ngi thala gergen nanda, khyamdagay nanda, lefshya kubdik shaytang di laka tsigizin dang maa jag gogo zi gergen gita kuna sha kuno tevzhandi. Tihanchini da gergen nanda jizgono ta sogo terang lentsin dinangni gichu ta sobchung soma gaiig sobchung gchur nang chigi kyesang gona. Danda langa sogo yog, tijangada gergen nanda jizgono gichu sobchung soma gaiig janduk dhimba kyesang gthala mksik sobsu gthablam kanda yonna. Gergen gita zungi tani yang kabdazga tong tong rena.
0: Ya, ya. Таоле вобчон хомазга тачи кайг жанду кунтан бачи сунай чугади. Гадина ранга яна тарасе кайг кинчи данра.
2: Ари.
0: Яна дитана яна ранга чи ранга чи тачи тумана тума калда дина чиди.
2: Нари.
0: Анда кин дана гедана узи жиндана ата сегата кмла гана телаки тачи гмуза.
2: Нари.
0: Нари на чути дана кмла гана чути кину котра та.
2: Ари.
0: Тен данта жана кайг жанду кунтан бачи сунше пала тхмра гуну чадан та. Tomana mata chakai gergin la gano sem khunta gu gomo
2: nari
0: o ma jan chukai gergin na ma ga de tani chakai ke rajin santa chi yakwa de tal thon to gomo
2: nari
0: kai gergin la ga ite na ta o gergin arange gano gergin ti shano ka cha tera nyan nan de ni a chuno lika tra de nan de ni chatang ko chong ma thama nan se te u gomo
2: nari
0: ten na ta chi kai jan nan de no ga tan ba chi thoe gu na ta tap tap chi kan ga ta tap chok ta jawa chi ti tarnga wara ngachi chi lagle na tanu khuchadiga ta chi maro te dongemo

0: 괜찮은데 산이 아, 그 회매 받았어요. 땅이 침다가 지리야. 따뜻나다 쳐라. 아, 그 뭐, 아자주 나다 뭐. 따친데 아, 그건 솔직히 하동지나.
1: 어디?
0: 땅이 이렇게 세이 때뛰는 나다 쳐나. 그거 희금이 놓다 합사 지금 말이야. 합사 타마시.
1: 어디?
0: 그 순간 너 때려오나 그 법정도 최고거든. 나는 그 가속된 얘기입니다.
1: 응.
0: 나다 치고 다 지하크도 나다 그건 솔직히 하네. 따지. 따지 그게 그런 생각이.
1: 응.
0: 그 크로라가네 따지 아크 그게 다른 생각이 까마니까.
1: 응.
0: 그 크로 정히도나 다시 잡아 봐. 정히도 쇼는.
1: 아니.
0: 그게 제일 뭔가도 따지도 저 따지 만나는 거 돈도 가네. 나도 뭐 좀
1: 고치고
0: 좀 나봐 갔다.
1: 아니.
0: 지금 법정도 주세 법정 세주고 다른 데 딱 지내 그 minute 다루라다 짜고 노니 그것도 뭐 나오고 뭐
1: 쉐고. 아니.
0: 된다나다. 나의 지나다 따지 그런 거 좀 아마 하나 들었다 좀다 김상아 선생님 밑에 줄이더니 아마르가니 좀 어떻지 아니면 좋아요 파마당하게 그냥 놓고 그니 세트트니 까마니까 따다 따다 세트즈 럭트릴다 기다우네리
1: 나디 아 나디디디 리리 그긴 과텐치다 되는 거 렌천나니 그긴 그 주 소총소마가 그 소중 거 쫀나 제상시 고지 런진 딩이 탄다니 쇼강강즈니 님바파이 건나 탈름 간다리 구건나 딩이 타니 갑다즈가 멍포리나 손다롱 저와즈가 치기오 그 주 실그 소만디 파마그로 간다 이건나 니지 저와즈가 치기오 그 다니가 디츠크 영샹컴단 루메크모 디엔가 고네라 고니 갑다이 건우 그 니트네르 그긴 그 주 파마란 더조 시근 간크르체노 딩이 탈라 파마란 더 시 또는 이건우 tani lhobcha tanga girgin di rukuramda munga yigunu di ngay tani girgin ka kabdaazga mungpuri nang song ti tanga dani daga njik kachwa nda yang shakyo ka ti tsundan ruching me ka ti tanga di rang gilin tsin di nang nindor na ta girgin nang song jina lhobchung thoma ka kaya lhobchung ka shor nang da ta kherang ka ngay tani lo munga zga girgin nu nyam nyong kala ka ni shor nang da chiki jesang yini na tan dazu ngay tala rang gachi uchu len tsin di nyangunu ka girgin tang chamdag namba zung song jina di ngay tala chik tor nang yi gosa nyam chukui gosa kandra zga yoni na di nang ni girgin ka kabdazga mangpuri nang song kwa tenche girgin di nang jigita yang chir girgin nang song jina riyang shawar ka randa ka jesang ka toni ngay shu len tsin di janda tang lan yi ngay sati rang taitung kar kilam de pewi jashin nyang ka namba zung kabda riyang nang tukpa ni kwa tenche shi ni yin
0: Yeah,
1: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0: 李拉根的东瓦登啊孟建都列孟杰金特龙萨登的东瓦特蒙哥萨尔基战役等萨尔基团空维修了一个部署的日加克米杰南人次中国蒙登冷啊莫个罗尔基西吉罗拉丹布尔尼瓦登拉普清个中国等朝鲜跟杂志马里布尼马里瓦的金正协议
1: 탑진냠리라 흔하니 랑드가 응차등 대인적 폐지가 김판지 로튼 젊을지 송중시대 야크베니 아랑 야크브가 니칠등 참비 저촌랑드게 조롬드 조지르 겐층 담비 샤슈게 코리게 증기

0: 阿达登被提前人跟阿朱尔亚克布里斯勒接触局当中央龙城的年轻的接触雷孔从乡亲的萌萌四种几个组织不西比你是从你这里阿达们自己从我们接起融龙这个当然的革命年龄啊从我们里斯勒电力生古桑巴里乡亲等于书记乡亲忙亲的今年有汉坑的主任吴小军个战斗人古桑巴恰这个能瓦等乡亲等于书记中巴身上罗东川等亚克布里斯勒接触局个当主孔们局长中巴李进个 黑色配上，也即将打南的主是大卫拉帕德安格，阿尼阿姆尼黑色配了，上清见过吃了六七分再过去。 在那个年看来，地图上就是说，从凌晨的中午这个八万的家当中，中午安克瓦、苏南、彩浪等花灯家，大格罗啊，多吉彩浪、七七大格罗啊，安这彩浪等苏南么人亲人，参观价格，千万别，千万不得转白，大的莫去。
1: 啊，电视也通跟着，咋办了？啊，电视也通跟着，忙些人。而且，趁某些人家空，让你们送回国家，趁中等就冷。 야세등가산콘한지천안바브데무이나체치티스트른초홍나장조냠친강워크로롱춘가첨중등조름레츤라산바르갑사시나탕디레츤돈즘바당솜드그바담진제빈디나탕디첨중등조름레츤드잠바총어니유가로잠바동어이나조회에시브라잠바니엽자첨휩샤인슈네기조대릉가잠바동어조회에시브그잠바니당아시기주일 就会骑马冲刺呢，成千擦灯燃派呀，就会也是。人家看那把，那敌人个参巴东，我就会也是个参巴的能啊，我是坐了这个东西，从可能军人中，慢慢成空个成空才能准备就的等于，啊，他军人中个我空的上路个，你们这东西过跟干车个说是。
2: 那么个就是个关注个，那他就是的去兄弟那样呢？但政治当时兄弟个，但干成的，就是你啥子个原因呢？起码我从这些龙中嘛，从很多东的到个个个，他说就是那做个就是个传呢，他让人个刚刚这个严重个，你可能只有个个个家长个他们不讲这个个，多那个个，他可能就就认这个。呀，长坤德木，
3: 德木，
2: 哎，对当那，他这人个就会是个参半的呢？ 다소마공립션으로랑이 다소마공립션으로랑이
3: 오야. 다 동무인지나니 정기 돈친다고 요통 돈친다 찾가시면 또 주셔 주일. 단단히니 제거리 니가요 또 자시 돈주 도지지 뜨셔리 줘모. 요또 다 정말 진주이니. 된지나 다다 성용 돈에 돈도 클라카니 다시 세코누라 돈도 세코누는 니게 알은 코코리 송당다 알은 코코 돈치 송당도. 알은 코코 돈치 송는 거 지니 다 점진이 똑반다 돈데 옌게 돈이다리 인진이 누타나 다 돈주 인지나 다승 거 돈도 송돈는디 그건 혹시 그게 그거가 때문에 자신이나 그게 다선 그 돈도 쇼는 건데 그건 파완도 돈도 그거가 너무 그래 따라다 다선 돈도 그거로 누가 런큰도 돈도 그 다 런큰가 도고 뭐마 인지나 다 돌지세 거는 다시 그래 때 맞을 다 돈도 그거로 누가 런큰데 다 잔크게 년공도 돈도 양들 메크 다시 세 거는 잔크게 년공세 거는데 다 약속이 잘 이어나요 또 조청 신세 거는 떨어 담니야 롱크르 젠바우 자시고 크로누 롱크르데 다 자이크 녜고라 총리 녜고타 총마페도 니마츠 다 녜고코 딘노니 아글메카 다그즈니 용탕에 첨진 낙산지 칸게 용탕 산지 시와타나 다 다승고 돈덕데 슈고달이 자시 임지나 아름바 거와가 미스친게 살라 용탕 편도코 데마스 다 다승고 돈덕데 슈고달이 크기 용탕 크게 샤와이나 초콜릿칸도 돈데 리마 틈누고니마 너 용탕 자라 니흐니 니자라 딘천도 똑딱지로코 다라다 크게 만큰이 달다탕 그게 공소시청 진나다 내용은 누구 뒤쳐도 되는데 니마 특치니 니마 비라 니흐가 특치로가 니 어떤 선바 문제나 그게 어떤 거다 리스턴 그 초침도 되는데 소고는 더가 니마 니마 숨지 담바 니마 거치 담바다 도고라 담니다 용탕 다다선 산지리 누다나 돈드윈지나 다다선 그 돈드근데 쇼다리 그게 미스친 그 찰라 툰메크 알자랑 돈드근데 쇼다리 그게 리스탈리 마트 누구 니마 니마 거치니 니마 자라 니흐 니 어떤 그게 다 만칸이 달리 나요가 Темчинга Кргегину, Тагатина, Нима Самчин, Нима Тихтамба, Тамни, Диштунга, Тацовчил, Докунда, Сошчунда, Йонтами, Нима Тихчани, Нима Гупчитамба, Тамузграму. Та тондогнда мозгшунда тамата жимжик тончин тамозгра тэгэ жини онтагта жимжин нэтпага инге тонда тама тондогта тахач учиз тахач язг намжигра изгра речарам тондогта тахка мачлада мачу мамон чамкангэнде онтага яра аттигидалин дэ тонда та тасмга тондогнда шунуг жини та ронди чамкангта озинжина тондогнда онтага шевшире коли тахти уна онтага жарчисе конунда го ко тасмга онтага ба гавага онтага дэмо мисчин тапчин зхутада дина ко дэ тахтани да Koyong tengah miskin koyong tengah gormura. Tada diskali matum nugu gormu. Tapi mana asuka? Tapi mana mana sekunda yang tengah miskin ni ko kir gogo sekuga. Tada. Tapi ni yang tengah tontu injina yang kuita tengah tada. Tapi yang tengah tapi macam cemkang injina. Tapi suhu kajian jenis injina. Tapi tasungkan jamjul ni stok baga. Tasungkan tontu ni injin nugu injin yakin dera. Tada tapi yang tengah cemkang sanji kangga yang tengah sanji liku nugu yakin dera tukunda. Tapi macam kajian jenis aga suhu dera. Tak tontok temu juga harga semua datang tak. Tanjik tak yang tengah itu, macam injina dan jemput nyentuh orang cingu yang tengah macam seni gaya gitu cingu injin yakin datuk untuk gelakani, kasih gaya yang tengah tasung ke tontok dilakani, gan thalam ni kerma juga. Entahlah tontok ke tasung ke tontok dilakani, gan tuh kerma juga. Di sini tak tak kerat untuk syukuri, kasih injina tasung ke tontok dilakani, jadi semacam tambah ke cingu ke ingin datuk untuk kerja kerjura, yang jadi dengan tambah yang tengah tontok ke kerjuida kita kerja dah. Та жемдин суу татат котору та тасын готондгын дилакани онтан та тонжбенгина та тасын готондгын да шунугу киргенген суу киргөни мац та тасын онтан чымкын го такчу көрөм кирге жачы динчеги онтан чынчыгы инген татгыта киргөгө ке масыл кирге кирге алын киргө конуга алын күндө онтан та тенчүк нингүндө тугунда билмек ке масыл кирге кол конуга алын күндө кирге нингтуна мек та та онтан жембау дорджи секонунда нингтуна онуга ченгө та тасын онтан кирге
4: Чинчин жагону го гормо, чамай юнтанда кырги ямчишана кырги арынтан ни тегону тумузгра. Те масы та тасынга чэддык нума, дорджи секонунда та кырги чэддык нума имбитани кырги алан куюнтан ни ямба лагажыгдали ни ямба го лон куркори сунтондык шунтанна, кете чэддык арынтан на юнтан та гэнкчатым тона, та тасынга тондык дилакани тондык шунгори кырги юнгина мен кырги юнтан чончан менара речарем арынга лон кундо арынга нямтхуна нолон кундо ни ямба лагажыгсун. Та хожигна нянди 从我们民俗的民国的接纳战客的系统，我们的系统上，萨康、荣康宿舍民俗的民众与学校这种等民俗的胸口及人俗学等，我们根据这些特色的原理，而故事了准备民俗的民国台阶学校拿出文中学历，我们就扎这个差距做给，而老师这些民俗的连接着单不等等想。
5: Ritsenong Jomatina Kuni, Ta, Johe Ship Kambandina, and Ginanzong Akundani Shung Nugan, Jemjil Tonchin Shung Jiga, Ta, Dodok Sosogan, Chakakurkazoj, Namuk Jojas Grangida Tangi, Ta Jojin Ditani Totongo, Mamung Chamkung, Ta Jojin Dugan Gomjigwarsim, the Statute and Yeship Sawi, Tanib Denhong Lasokan Sordali, Devin Tim Ryoku Kirgisanjil Kung Sanjil Yekela Sokafti, Tonghamong Chantin Jakob Kamontun Chamjong Kirgi, Ata Tonson Sosok Tambuk Tonson Soso, Rilda Tangi, Ta Tondang the Yoka Jambay Takujani, Namuk Jojas Gri. Tidana Tatarku, Sacha Kantan Gansgina, Tanjum Kotonchin Chemach.
2: 총숨 지그린 일이 쇼고 다운들이 돈덕은 디나는 가 먹스 그 지샤 고나즈가 회적 지나 롱코라 닌숭 그 르기 메는 한다 양나 지그 디 한치 그 롱코른데 덕고랑 게 맞는 한다 너무 그랬던 데니엔 우직니 치주 마마 참큰 거 덕줄이 그 타조단 간치 그 쇼니 되게 된 간치 제누 더샤고카 디다나 초랑 그 답샤 이 냠뇽 지나 초코 양나 마마 참큰은 인더 땅 다다고 그 덕줄 이누 그 조제 너무 약회 제르다더니 다 때른 그 잠반이 왜 좀 깊샤가 잠반디나 다 제치 롱롱 마마 초가 지마 단 점질 돈 진땅 릴다더니 단 디숑드니 지 냠 죽고사 돈능 이고사 강덕즈군나 디코니 갑다즈기나
3: 오야 다 공고 조흔도 돈도 저르즈무다 땅 양치샤나 다 진도 몸 참 큰 아이 땅 점질 돈 진숑 지가 돈도 반친 와르케 용땅 간

0: 아버 처치 요니 니 능력이 신 냠 좋고 사 건강 요니 너무 마즈 급샤타 어떤 과든 치신의 인 어떻게나 대런 거 건전 샬은 거 레슨 티스기 건 거 통습니다 니 좋고 당타 레슨 디어 소음든 간 커바 살게라 히든 다르클 와 담든 소시 급 다르클 와 언덕 세랑 당 소나머 신의 인 가자 남기 그 체적인 향음도 안 돈슨 당 소음직 신의 인 레슨 어지미 능라 가서 이야 견절 야신 양코나비 멋터 런리 공가 레슨 잔덕라 산지기 능버 영니 드지 치시 야다 대 무시로 보나 봐.
1: 다나 비진지 디스로 종하인.
2: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아갤럭시 익사른기르.
4: 냥크나바 제초 데모이나 데랑나 저스티기 니통 니트글이다든비 치치치기당아 야스티가 당아비 치니브드나 오치가 당아비 치니브드니엔라 자르뱀바리 주니탕디 제치익 산지렌선라니엔 브르가스샤 German Naim Tunzen Lee Kung Lobota Kuha Shimji Kunga Tir Gunin Shadir, Tokushipatan German the Adatuper Halum Stungara, Ya, Tawa Chivi Jirchinja, Tilindika, Detroit Jenum the Kunkan Mung Chihina, or Gambari. Jungan the Nishtung Yersum Luni, Nishtung Yenga Lin German, Lure Charnimja, Tawa Chiwa Jenshi, the Jenum the Kuria Mutungli, Hachang Mungwati, Halum Stungira, Gibjain. That would be teen Yavin in German, two is supporter, Perunga, Jamper, Chemogram, the Nal Sojin. That would put a Tawacheva, Genesi, the Genum, the Corritual, Mung Chehina, teen Yenin, the teen Yavin Yinger, Zankur Chickery. Most Tunja Samja Jalalib, Zankur Tirana, Salub Tung the Chi Tawachevi Dean, Sakakaki, Chanim Jutsel, two Gypsy Yenigal. German Sanjir Kungasan Gultarna, German Jatin Yamdula Dom Tijuga Zatantarna, that would be teen yin in a teen yabjilinger than curated. German the Tigil Yenlum the Korea Mutton, Stone Tigra, Yabjalalib. Lekuniger Dom Tishetang Mandrava Chappi, Dom Tijanka, Wachilu. Lobot Kuha Shimjikangashajir, Lua Ringa Yanga Yenlum the Korn can Mung Chekina, Mer Stonza, Yabjaligal, Detroit Mustoni, Gabjang Abchazanga, Lotzel, Pachid Lu, Jarnaga, Yenri. German Namshi Jigashajir, Tali, Dadriban, German the Suntu Kopisinga, Tawa Chetang and Yipi, Dadribari. Nishtung Jerga Luga Mantagari, Detroit Tin Yetrin in its in Yabjilling, Tamarin Samaranga, Tawa Chevi, Suntu Kote. 치 차와 치위 두 셰익 찍던 정충우 등라세 바리

이스라엘 제외 롱춘 공시 체제는 베베니 쓰다나 아리 랑샤터 이스라엘 세종가 아마그슈글라 리바는 호질드 촐능 제비 마그툰 샤프줄 니크금 곤징 통게비 과당 요스르 네츠 페와타나 마그자테 문틀 고초제 임바탕 타나 루스 다투 동제 등제데 아르탕 아영가 니움 페이지 등 데브즈나 예스라 등 리바네 와르크 드림을 페름 라지니 땡클샤지 인신 코요 네츠 페위는 니엘마 아리에 예랑 등 마그툰 장글 셰퍼르테니 예스라케 샤프추지 문히에 니움 할린 자트 젠던 로지 셈크르 셰진 요진 코요 네츠 페위는 더 예스라 덴즈 데크 찬튼 문하식 가차정니 예스라 마훈가 멍르 아르슈크 레와타르 조금 셰진 요슬 네츠 페위는 다동 예스라 마훈가 잔크르 지마니 존 리바논 호르지트 엔젤 땡크르 시비 덴즈 클레서비 토치 사쿵 아니니 마훈 신튼 샤지 인신 코요 장 마훈 신튼게 고지근다나 에스라당 리바논이기 달리다 지급이 담지기다 아리자사 화싱턴이 지급이 롬지 드윈팅게 차히그인 딘총스 원흐시나 소니기 잔쿠르지마르 이탈리게 자사 로마르 드윈을 하수샤지리

0: 어디 다 개그 넘버 당연히 얼마 초 저기 이런 거 소마 이렇게 그 가지고 이거 빨리 도둑이니 이안 타와리 개그 넘버요 남의 체험 좀 혼자나 찍었네 얘는
1: 리리리
0: 아니 타지고는 와 네 레드 쪽도 좀 맞고
1: 더 비그 레드 쪽으로
0: ओले ओले ओले
1: या तेना कब्जी मिले सना कोट गला गो
0: ओ या या या कॉटन छे
1: या देमो
0: या देमो

0: 야 두바 데모
1: 어 군두바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린치 지미 나가 마치글마 메토코 망라드 코트기나 와고
0: 마치글마 메토코
1: 오야
0: 나치 인디 와랑 텐치 폴니 레스나 코드쿠누 알마 메토코 소군드라제
1: 오리리리리리
0: 야 갑지미 레스나 코드글라디모
1: 야 디보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저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어 니 다들 저기 니
0: 어 되는 거 예친 저기 시토민 삼딜럭 지로안 북과 잡지랑 위는 아무니스티 저가 카라스니 몰라 사라즈긴고
1: 오 때에 등인 녹은 감성 그 다 년간 나바라 팀촌디 또 노즘 바라가 저동안 예치겠거니
0: 니야 거든지
1: 근데 접시와라 다 통신한데 그러니까 알아 근데 다자 감초 이게 돈은 그 영향 약간 몰음돼서 그때도 그대요
0: 한투라 르는 트냐레
1: 어디 어디서 저 만나던 거 또
0: 야 두번더 그 카버 그 다트 차타 되나 파지린지 모르고다 칸츠 이나튼 영향이 몰음 돼서 군도 동는 더다 응어마그 갑자바가 동는 잔드는 뒤 등하다마 소송라 로종 로마니 기념네 누구지 선지나 런데 잘린 신 큰 하천 그 멍그 등은지나 다스 그 잘린 눈무시그라 저부터 그 어른스 일라잖아 아 나선 리트시라 영소름 좀 놓나 요나 기타도 고르기라 레이트나 같이 그냥 그 두고 잔식 그 카버는 일렌즈길 Ya, topa demo?
2: Kuzuba demo.
0: Demo?
2: Ka, lama, lutar chita, lama suntar chika maalaza, kontan mara.
0: Lutar chika?
2: Ya, lutar chita, suntar chita.
0: Shatab chika, khani shachi ni? Ya, lama, lutar chita, suntar chita.

야 토크남바 테나 테랑그 리츠노 서완다 그치 토크만가 치로완 파챵길랑 위는 아무니르시트글라 카라시니 아망라 서와즈 키치크 냐랑스 위더스르 군르테나 샴니 코드그누근 삼빌르치 라망이트브 도마글랑 위 마일 시무세니 칼라즈긴 런데영 테랑그 리츠노 지니 삼빌르치 서카르와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무슨 말 데모
0: 데모 데모 야 단아
1: 잠들
0: 같이 들어 잠들 같이 넘어 가게 넘어 가게 마일 시모스니 레양징고
1: 오예예 더 도마 아까 제대로 처음 도마 신경 쓰시지 내 공을 내신 만나 영어 그게 된탕탕 사월랜드 용이 먼저 탄이
0: 야 거든지
1: 그거 어디야 가까운가
0: 지구다 가까운 거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야 저거데모
1: 오데모데모
0: 야 저데 신디나식 달리 순이 테랑글레 신데가 코브디고 누가데베 거사탕 탄르스 코노 동는데 세크지
1: 오데다 저 곤전바탄 테랑 로마탄 쳔미 로마노 솔라소 파탄자라 로시스크네
0: 아리
1: 올린사 지미나 로마 초거천도 순좀베 몰름데 곰티지 타나마
0: 로마 초거
1: Chandasun
0: zombie molum. Chandasun zombie
1: molum, Razi. Oh,
0: yeah. Yeah, then I'll give you a listen to the word.
1: Yeah, demo.

야 능니비 뚜꾸송송초 실은혜문디 당양당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기 찌긴지르그나 식당나르 알랑그 제츠라 가시오노그 뚜꾸총총치 한나 차가랑이 습된행게 요라 님비 쇼트 디랑 쳇다고디오노 실은혜문데 이고즈급 정중아리와이 디 한치니잉 뚜꾸총총치 촌나 하는게 실은그 잠치 효과라도요나 포우자르지마크나양초 포우자르지마그 조기 디긴지르그 런즈금덥질리다땡이 뚜꾸총총 망아즈가 럭체크나초과 리드나치 슈니인지나 뚜꾸총총 월라무 롤마그 랑노그 실은 워무 총총세고노 실은데 시 년주일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공인지나 지 조금 총총 할머 조마글은 뭐그 시라 뭐 총총세고노 아진디 년당날 조금 총총 참마그 예고즈 정아 탑타 리 다가야는 그 공성 그스감데다 하는 거 파사 파일라 송나 파사 파이근 지중다다 하리와즈 예크리 나 파마등 산데 하는 거 파사 파이나 하정 적치노 그 시라잉 시가 망아즈 요크리 다 참마 예고즈 정이 아 파마 탐지게 영 갑통디 가츠오브야 만즈마 초랑니 키시노가 다 나스템 할라잉 가멍르 셰파 땅회 킬 단달라스 과 망아즈요카 다 랑랑근 조니타라 랑기 히노다 탐질 랑거워치가지 소브주다 영시 가치너 리 슈니치 아멍르 참바즈가냐나 땅아 텅디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원이와 티바 가스틱능아시가 조코총총 지가 하목시에 녹아가 나 하여튼 버시 등시 태용세고노 진디 진행 유일

0: 담으시 얼굴은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채소가 낸다 있느리
1: 얼굴을 차지 아니서둠 얼굴은 차지인 조그렸음
2: 야, 따로지 주소너리 루마, 아리마 윤주리
0: 채롱, 담으시 너나 녀주 람트 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 있느리
1: 점질러 드글름 서송실 어댄지 기샤 샘서송
3: 어종다회 앞이 흑진으로인
4: 흑업샤빠 버위 댄차인
5: 대여자 원인 간저인
4: 종보 청청토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슈닝이나 보자겜거 강진나 총차버게탕아 콜로노가 시흐쯤 시콜랑흑 바시고노 안데인이나 총롱성 신타른 종철 머리 홈정 등위 토흑진 전자야 바그 좀바보 남그른 소모르 나 남그른 소모그 시콜라 치긴 과요크 아지 인디신 유엘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층요 동점의 민주그랜타 나 두고 총총 청마가 가야는 거 공성 시제 부스그로 터비 자히 몬덴시 아리 드나 텅디 나 총시비가 세그 좀주과 등도 좀바 포자 김이 좀증간 크와 사리아다 히노르 초인 다스클와 시글로인 제치브 다스클와 근적 세랑 손머렌치 나 솔림층 지마그 토니 양치르 유일 드나 니쿠크데 무시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잠반 소문 고른더급 호진스가 디지가 먹던 샤줄라 몽흐셰제 메스 최전이나 아리케요년천 산지르 자위토니 슬힝큰 샌들 혼식거 가차정니 니츠 배웠다나 카트르제 드림은 팀이 아르등 튼주르 시제 엘릉도 송니 엘릉가 혼릭등 튼틀 시바디가 먹일는 문헤니 위슬도 동화등제데 아르등 엘릉와르크 드림을 하수샤지르 차킨 튼칠인즈 자연 아리 혼릭 급샤지르 아리 먹은거 동득등 지 먹던 샤츠라 니끔 참주비인 답지 잡아되는 네온 자득도 문루와샤칠인라 센들 탈은 바춘 샤지르 와르동할리 첸부은 조체정 인즈 아리 콜롬비아 롱천공시 찬천 머나멍비 가차정리 니츠 배와다나 아르당 일릉근 하르진 덤지기 쇼고 카트랩제데 판승월 가차호리 강릉시진 요진코요 일릉근 신주부가 부정 알라그치가 덤르 닌게랑라 카트르크 고지글 원친당 데브진 디초비월 니트기 진충시진요 치예벨닌 털릉부가 터키가 제사 안카라르 상층 워츠고라 시급샤지르 아르당 일릉와르지가 비 삼키 잔투은 지기들슨버르 닌진시진요 비 Shukutang lhariyang jiwa shindu mepar maasil, ari mokhunga terang gungmu ayilang la lhariyang dungtag chagpu tungsil sir. Cair ganyin ari nyanjur jia nitsi pewaata na thalangpu shangchang wotsuk la shigni arir shirluk shepi lamurta sargupi chanjir tanglin shekab. Ayilang shukuti marang winghun la tsir kapar jabdi kotsura ari war drintan jugjir rehti chenpu changyo sir.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도 데비 가와토바 톰친들인 지르진트자비 스빈차르크 톰친더라
2: 자치 덴비 냠큰 조뿐암바 제르가 촌제나 나츠 어롱슈크 사찬데레 더치브치누게 세무버그히누첸게 어롱슈크 차나랭구누게 냐하칭가멍게 슈닝아치 냠흐치게 화롱어 종아 망출러 제슬레 츠파게랑비 살라라 세르구누게 제르근달라 센신낭주일

0: 레제딩그 Ganyan pama tsenang lakang tsonji na yang lo mangan dek chu Da lo chong rinpan da ga gergini yin, zindagi yin Da ni ka ik ga gergini yin di da lo mangan gur Da ni lo mangan gan cholin da ni Da ko rang rang ga jiga nyam nyong tang jili da dang ju lo chong lo ma ga Da ka ik lo chong ga Chor nang da chikish jesang yi gok Di ngi tan di gergini tsonji na rin dang mangan jib di sham jigi yi Ndamo yi sikdi jian ga derang gilin tsendi na ga chi Da lo chong lo ma ga ka ik lo chong ga chor nang da jesang yi go na Tapshok kankang zgini to nang yi gogan da soso ngay tani gichi gan bama tsarang laga janda zga tongtong diil. Dina kapton dian chen tong aga dianang ga dan shi irkan zun maa loo ur garang chung kal tse kuk zung wan jia shang jenyang cha tsang cha dul hoop chung ga gergin. Gan bama tsarang laga kapar ga lam nan reba to kshini gichi gergin kapar da liana dianang ga lang shigan gozo. Yagin bama tsirang cho demo yina?
1: Oh, demo yin, tonzi ba demo.
0: Demo yin girgin, tomar girgin ge shawaran da ge jesang ge chonin ge chulin san da ge janda tanglin yi. Derang ngisi taitong ge gilim di peyam no nyang takpan yi gwarin che xin yin.
1: Ya, ya.
0: Denan di, da derang ge lin san di na ga goru jiawano ge lang zin yi na ge chu da lo chung lo ma ge ga yi lo chung ge chur nang jesang xe gozi. Da lang zin da ta wazi goru jiaw yu di na jirang a chonji na yang lo ma ngan di girgin yi lakwar da kirgi lo chung rinpan da ge girgin yi dini. Lo chung rinpa ge yang kirgin zin da ga tang yang nar ga yi girgin la suqwan da yi da dangi. Chu da lo chung lo ma ge kirgi ga yi lo chung ge chur nang jesang yi go no. Da zung yi ten da la zi ge zi chi ndang ma ngab jiaw xam jig yi. Anda yu ge di dang na da derang ge lin san di na nga da lo chung lo ma ge ga yi lo chung ge chur nang jesang xe gozi. Da lang zin da ta wazi go chug jiaw yu mo.
1: Ta girgin gil ikan de yungi ta nga war ta lo shu zga jil. Bozen goyo ka lo shu japon di ranga yin jina yon tsu ta lo japon di ranga ta zantak chang chang ili yungi. Ta chora ki lapshan da tali. Dikhe yungi zin ten ta na yungi ranga. Chir chir ta chu zantak zi jin u nyam yung. De joran diga ta ni. Ta fok chung girgin zi na chi lo ma ga zin kum tang. Tan dung dik chua sim de do nang chumo zi guz kum de.
2: I don't get you.
1: I don't know. Tōnāng āi chōrā tā, jīlō āi chōn tā tā, chā tā gīgīn zī na chū, hōmā tā yukwā tā chōng yōgā tā, wān rō gā chārchīn tā wā, tā tā mō chū, gēchīn zirā tā mō zhīn tō kā.
0: Nā rī?
1: Ngā āi jīnā rā yā chū, ngā mā, lōrm tōngō nī mā gī, tā lōrm tukwā wā tān zhāntā rā chōng yā wā. Zhāntā tā chū, tā lōb chōng ee kyo go shukhanda ni chi rangi nga ma tuyandag biga chanu chi rin zi na nga ma kaab tukwa yin zi na rangi zindana na shayi zi yu, da shayi tazu yin zi na jindana kakhi chi shayi chi sirgu chi ni lop zhunga tanda zang zi mi na yung ki lop tuk pan chan wara kye shi ga zi yu ga ni lop tuk pan chan wara ndi gintang ya ni 시기가 세이자도 모르긴 시와 가토는 그 강이라는 것도 세이도 모르긴 워크스가 된 차도나 세이도 그 키진 저도 그런 나도 좀 당당히
0: 저도
1: 당다 차도나 딱 키지 로마 잼바테 주 렌디 쪼라 한 거지 그게 뭐 돈은 요 거미니 저도 솔직히 와서 엔지니어라 그지 나오겠다 주 젬마트니 그 진능은 안 봤던 만다노 그 다시 자신도 못 버린 거네 응 내가 딱 쳐도 있는 거 일단 소대 질은들이 되니라 다 갑자기 큰 게 침상되는 거 다도 된다고 싶어 다 그게 그게 더 치 같은 이노 그 다른 거 아니 때문에 소다 거기
0: 어디
1: 그리 됐다 딱 엄마 그 쳐져 그때 샘다 못 되다 또 뭐가 난 세다 진능 그 다시 돈도 쳐 쓴 거라 갔다게 되나 지금 신이 또 뭐 들이야
0: 어디
1: 또 따따 라퍼터가 좀 충분히 했다는 샤리고나 따쳤던 거 어디 이제 감치고 그 단다 샤이들은 이제 따따 샤이들이 샤인디 주다로 삼심이 봐 샤인디 다른 데 간다 간다 지금 해.
0: 또
1: 이제 치우고 인생 같은 나 샤이도 또 뭐더라 뭐.
0: 된다.
1: 옛날 양 저 양 지금 좀 충고 길긴데 나나 다 좀 충고 좀 만다 좋던 데 데이터들.
0: 응.
1: 치지 따 친데 진데나 되다나. 그 얼음 동을 보면 난다 얼음 이야기 보면 난다. 자. 지금 법충의 나라 지금 그게 저 그 형제 된다고 저기 나 대충 당 이제 당 되라.
0: 된가.
1: 아 그게 저 삼로 동당도 있고 뭐.
0: 뭐 말.
1: 그것들아 지금 아 단전 자도 지금 오니까 독대라 지금 노론 선바도 내가 된다고 다시 그쪽 하는 게 그 다와 그 라만다 물랑 되니.
0: 네리.
1: 지금 잡든다 이게 나중에. 다 또 뭐가 달라든 거 뭐.
0: 네리.
1: 일단 또 저러다 나 또 법충 법만도 최인지 나 다른 그 참성금은 그 된다고 담치라 이제 난 그치 지금 아는 그 샘큰다모 이신 우타테
0: 딩가
1: 아타모드르모
0: 테라
1: 텐토나타스 체체 타케테 로마즈가 인기나타 아랑게 침쩡가는 것도 딱까게 모스크 근게 샘 맞쩨노 아 따따모 것도 인더가 탯다노 카프토테타 인기나 게르긴다 타치모데 난적거리나타 어따 토마테치 지루유니 토마가 니츠히니 따모즈 인조마토스 체베타 치츠탕게 다만나가 동송을 이스고가치
0: 테라
1: 토마가 된다랑 이따 마시데 타니 진데아미니 로스 동고 칸다마 아 다게 아미노가 자동이고 칸다마 아 단다 다샤 춘데 인지나 뜻도 쳐다 길근다다 지 로마가 각색이 독선지를 맡았을 때지 따다 못고 고모
0: 딩가
1: 딩다나타 아 따투는 것도 길근이나다 지 아랑가 로마가 아다 생 큰 동안 돈데 줬음 데다 지 질린즈가 사우지나다 쳐다나다 길근가다 다 로마 책군도 각탄이 뜻대다네 대다네다 카다로 소라테나다 지 로마 소마그라지 저다 리깅을 소소터라 세만 밤니 아 저도 그게 저 샤가 저 빠들라가 마통 조야 한토니 아 따뜻무지 인칸다마 드리야라 가는 게 상당히
0: 리리리 리리리 거든 제긴 거네 길긴 그쇼 저거 다 소충 그 길긴 된 소진아 저거 그쇼 길긴 그 샤완다 저게 터지니 알랍 체니 넘어지다 디는 게라 그렇게 소충 그 길긴 저는 소진아다 저게 저 처슬고는 샤이초 저 소수가 요과리 땅주 양나 그렇게 샤이다 그 샤와초 반존디 쇼스 카창아 이나 그렇게 다 소충 그 길긴 디다 저게 저 각각리는 저게 요니 디는 게라 그렇게 소충 그 다 젠더글라스 관딘 손지나 즈게즈 샘큰란로라 제니 샤이드가 그 슈용아 즈게즈 당 지고니 안다모레 모티쟁다 샤이 그 샘큼난다 돈득 조스민난다 안다라스 관디 즈 돈능즈가 요과리 이고노 게딘코나 갑다즈가 망아리 예키오 디안제니다 즈그 다이차랑 손지나 로충 로마 그 그 젠더가 당양나 가이글라스 관다 그 게긴다 세고티 당나다 로충 로마 그 가이글 로친디 주 합샤 젠땅 만다와 그 탑름난루 간다리고 다 혼주지나 그 탑샤레레 영크게 탑샤레레 지 만다와 그 탑름 나 소리 요치레다 디는 그 대랑 그 멕시코 게르는 난도 고노 소총 소마 그 카이 소프틴데 탑샤 잠바 등 만다와 그 탑름 간다 구고 그 상고 게르긴 근 더조 양 냠용 그 타니 카다디나
1: 야야 어 따지와스 타워는 그 샤이 타우 그 샤이 초치테타 왜 카이긴 더 추온다 땅이 샤나 지 더나 카무 카무 스코다나 뭐
0: 뎅가
1: 렌진아 다른 게인진아가 계획이긴 전에 비차네 지진다나 지 상로 동거니 다도 뭐 된다 그 리서치 저러 뭐기
0: 아리
1: 된다든 된 당지든 나서 땅그치 가이글 버튼데 다지 자 가이글 좀 한다 뭐 가이글 나탄다가 인치 가이글 난다가 더 맞지 하장 탐다 뭐 할로 말로 쳇바들 뭐
0: 된다
1: 옛날에 다지 카톤 되는 거 다우 추위 그 사이 좋다 우리 워킹데 추운데 다지 양치가 먹사와 같은 거 쳇다 그 뭐
0: 되라
1: 근데 저거는 내 좀 쓴다 뭐 다른 건데 삼로토 요나 토벌드 그만데요 그나다 치니 같은 되는 거 샤인데 치치죠 워크 차트비 뭔가 좀 쉐히미 칸단다
0: 네리
1: 그런 게 나와도 뭐 오케이 샤인데 치치 제가 지 kacha bisha na ta kacha ta chi ngurnga chungni khri korda thuni tamo zi ta kacha kacha nda ku kacha yanji na ta ki mangtang tsinda rigi ta tangi pishak uri
0: nari
1: ta mangtsi karimban da rigi yonzi laga na ta shayi chonzi laga na kakak chepo za chakada kamo
0: denga
1: dokta liyong na kachi ta warka chata za shayi himi no warka yukwa za shayi himi nda tukunda ta chida na chi kai kachon tewa shayi chi kai higi mi no ta kirijaga nang kirijaga ta chida ku jomsa na mochi shayi chi ta kachan da yukwa za shayi himi denga waka tando kamo
0: denga
1: dina chidiga ta shayi nda chi chidiga chidiga chu wai cha shibba yinba la chi warka chata wu chisa shayi maa kizu nda dina rwa jaya wana chata nga ranga sa na chi ta tanga chi ta kachon de ranga chan suka pae shok zina chukun ta tanga ta wala ta wachi chunza shaa ma tanda wata nga ramo
0: dina
1: nga nga di toni ta chi chana ta chi su ni chana chirga chan suka ka shok dina rwa yuk dina maa rwa yuna chi shetaka wa yuna chi kachon de ranga jina loma tsoma ta chi lopta nga nindu kuna cha duka lam nga dara laka chaduk lam ngin da lakhtar ile ona chu jinda na ta chu hama tong den ri kunu chu chund ta shi ngung ri dan ji lo ta chu yar gun na zo ndam ma to ta yo kunu ma ta den da hama ga thup sun da thup ju gor ku ku shi ngung gun hama tong den den ri li hama tong khad da li ndam go ta chu chund khin ta thong ta na ta chi cha ta chi ta gor ki yo kwa shi shi mun na ta shi ta ran du ko mo da ni la ka sha le ona chu ta khat tong den ga chantsukun di nangaz chir, ta shayi chi ta niglam na jiku nu, nalam na kuku nu, dan tamche po ta chi ta nyan chinda, tan di nangka jagi jakinda ta shi yu khichi ni tamo zara mo
0: denga
1: jindan na zanjiga zi njina ra, yuvan ju jina ra ta chi hamariga chukungan kartuka ya rarang sana makuna ta ki shayi nda chuan gina chi ta kapar zi chimika chi nyan chan zi chimika nda tonda ta wala ta jindan dan dan dili ti yong ta chi chi chi ko na wo skil la dan dili ko no ko kum yoni chi ge ja skil la chi dan dili ko no ko kum ta chi chi ni
0: ding
1: a ta tamu ga na ba ko ti le ona ta so kan ta ni ti ona ta chi ta ta na tu ndam mo jis chin ndam mo ma ga ka ga ta ka ta ndang chi chi chi wo ke cha ta ba shi mo chi ni wo ke cha ta ba shi chi ge mi no ta ta chi chi wo yi jang ju ga ka ta ba ko lo da ni ta mo ko na wa ko mo
0: to
1: nga zuenji na katsong tira dan rukshogu na nam rukshogu enji na dan uchi dutang dutawa ga natin tsapche maari kani chi maashog sa zu ta chi tong chir zuen darimda sona dang ingin shena shayi tamche po chi uirik kathota yin nara di noni chi shayi panchanga warga chi gorda tu chepo nrenri chepo kachata chi jayi jashke di guni shayi chuen nara jayi jashke kalam na kabdai guni ta ndamu ga nansi ta tungi ga nansi tamo katsong tira dutang da tamche po ta chi zna ta chi shayi ga kacha ga thosu ta sikada kumande kacha ga thosu nda yukwa zi matam nu chunga ta chada chata uiginda zhangna chi chatak zi chunga mani thomari ka chi zhang yugun dambara yukka mani chi zhangna kachwa kakara chakku ni taga natun toga tinta na ta chi ta ka iginda chakku ur taku lapsa zhanba tang mandra waga thalang zi kuku na thomra nga ranga yandang jakto ta chada zna ta thomala ta kacha ga thosu kumande ta ngay urta chi ngay urta chi ᱛᱷᱩᱝᱜᱩᱱᱟ ᱛᱟᱢᱩᱞᱟ ᱛᱟ ᱛᱮᱱᱟᱱ ᱫᱮᱱᱡᱤᱱᱟ ᱛᱟ ᱪᱮ ᱜᱤᱨᱜᱮᱱ ᱥᱤᱢᱮ ᱠᱟ ᱯᱷᱟᱢᱟᱥ ᱥᱤᱢᱮ ᱠᱟ ᱛᱷᱟᱢᱟ ᱜᱚᱠᱟ ᱥᱚ ᱛᱷᱟᱱᱪᱮ ᱱᱤ ᱥᱟᱞᱟ ᱫᱟ ᱢᱟᱭᱱᱟ ᱜᱤᱨᱜᱮᱱ ᱪᱤᱯᱟᱜ ᱡᱟ ᱥᱟᱞᱟᱭᱱᱟ ᱨᱟᱱ ᱫᱮ ᱪᱮ ᱭᱟᱥᱛᱮ ᱪᱤᱯᱩ ᱢᱤᱱᱤ
0: ᱦᱟᱢᱟ
1: ᱠᱨᱩᱜ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지가 그즈모알 한지 다든 찬진 남게 삼크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진 농진반다이나 소흥민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그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 나나니와가 일르니
4: 니 촌이 랭케 인난 단싱은 또 주제와 알와 샘플 등 알마 갑성 소니가를 상미 갑선으로

个身份证没上我名的，俺这人的天啊，当真我是跟过阿里拉的，还罗穷俺老大娘就得阿里拉曼，俺罗的马克走俺这子的，还罗能拿好事的啥的了，俺这子的拿毛巾什么个，俺这子的。하루가 가나 가치가 짓는 거 안라지가 마트가 섬점을 쇼빌 때 암들은 더디 하루띠나 돈성을 듣고 어리라 중을 지르고 냔줄 때

나랑 청어영언들아 가로가로로야 하루에 돌아간 거라 가예 돌아간 거라야 하루가 올라가네 가예 돌아다리 뜨네요야 하루인 거 그래 가예 돌아가서 숨은 자요 하루에 자고 알과자치는 돈으로 야지 하루 조경은 유매고 알과셔 나무치고 야지 하루에 조땅쓰고 알과처크르자모 야지 하루가 올라가네 알과랑 좋대네요 야지 하루니샤래고 알과 좋으면요 야지 하루더자득하고 알과 잘치 못고 야지 하루주초등하고 알과인절은 아무치고 야지 하루가 시트는 거고 알관당 신나르고로 야지 하루에 망으세고 알관로 시탈러요 야지 하루 조치근 야매고 알관 샘트내줘요 야지 하루는 이렇게 알과 말칠 덩어로 야지 하루 주운 덩어 찌워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게 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초나 녀셔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크 렌츠나 샤르톰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0: 디촐 녀르니 등 가르마 섬쩐니 디촐 녀르스므 버 사른겨 냠주 고차통 샤제인
1: 소는 워스클 롱친
2: 소문 워스클 롱친
1: 사른겨 냠주
0: 디촐 녀르스므니 디촐 녀르스므 등 가르마 냠니 워 디친 세리 렌친 스톤제인 냠크남바 Tsormuna jangzhuk nyanchin kheng woshkila longchin ji, nyan shiwi linchina huanda tangchar sung, kielchi nyanbar gwa zhanchi.
2: Dana Beijing ji tisul wadun yin.
3: Namo gi tuanchin, pege gi lamne nyan zhanshu. Tandilin ji ni sanshin ba ni, zhongya mima guinkyob longchin likung gi pege chin lam yin.

0: 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中央民望关切
1: 세계 넘버 2 샴라 생규르 냠라리 젠쇼규인 대글레군의 베베니츠 다와드미츠 주닌기 치로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비진 미만 소가 침으로 중국으로 계륜 첨진나와라 폐배 남미비의 중동 안타이 태와다 제면난유 최주닌기 치로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미만 소관 침의 촘진 창마라 제군이대 남미비아 지둔 계급기 중동 내통부 난디 안타이 태와이 랑게라 계륜 첨진나와라 폐바라 거수슈유 남디 고무치의 당진토 딘지 미교 탱니슈 저지 겹유 주시 시진핑기 군도 펑리위원 거수슈베 제고르슈유 안다의 대화다 렌도 중국으로 점들이 폐견 채수 중동기 군도다 계지 대화다 뉴종 부자 중국으로 자두의 흉습 치모와 소유 중국 조양 첩세주기 오윤 중양 치조래 둔 우율행가 흉례 강기 주린 왕이소 폐비유 먹봉 르지 초비에 나미비아다 중국 계급 니기 계루 조동 난유 안다의 대화이 시진핑기 폐로 중국 미마 징주마기 섭진루가라 세십나유 계급니비 좁다 세십디비토 폐대 섭진루가기 먹지 남지루다라 세유 안다의 대화니 시진핑기 댄슈 따라 랑예라 계둔 첨진나와라 폐바식지 거수슈베 제구 죽디베지 조시 시진핑기 중동 안다의 대화다 제문나유 계급니비 구디베 튜무토 초니기 지베 니니티 튜럽사르베 중국의 남미비에 레왕직균 초발의 림부부규 협잔나유 시진핑기 중국의 남미비야라 수균기 자로 서무다 투문 공비 동규 등부침부유 진제조준 계급니비 독도 바르솜토 잔염기다다 진바다 펜준기 앞교로 최신 유입에 자로 냠레 균제미바라 딩섭도 친데 계급니비 미마라 펜디 침부준유 중국 공제당기 개용 미리카기 미마라 튠지이다 니지체디 중국 남배 티럽진라 디네 계급 돕진조 경다 미리가다르기 럽제 차샤라 큰용네 그디 동신유 남미비에 니동 숨주 탐발류 경진기 믹제 초수 등규 최신 유비 계급 니비 자로 냠레 딩섭도 동규니 튜드 딱딱 개바다 둔중 지베 킹유 지 대나유 시진핑기 중국 조지 남미비아 초다 콩베기 도시 베리다 콩베기 탑주지 뒤라 흉룬 겹데 랑수의 팅럽 쟁군교를 용어 치베 럼뷰토 락당 제대 등규 체류유 지 대나유 시진핑기 뒤럽 사르베 중국의 남미비에 레왕 직둔 초보 중규태 공자르 카 숨뜬 나와대 직니 펜준 갑교로 타지도 체대 도시 념지 띵섭도 동규 초니뷰 투림 조봉 띵섭도 동와다 계종 신진기 념용 베리 섭도 동와 초니뷰 지외 최기 균용 정신다 특주 정신기 내튼태 균대 정신기 지도 균용 치받다 변준기 띠외 기변다 도구르 치배 내튼케 진다 지와 유배태 모두 변준기 앞교로 치그 니니 념례기 민군배 돕쇼 옥돈 치대 념례기 추제 토르 동그 중국 조지 아베리게 친지

0: 체지 삼미제브라 뒤투베 토도 발송 초기 표준기 개시 세든 띵섭 남았다. 땅용라 니바도 체규방아 일랑자 사슈티 되난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안주의 등을 살아봤다 송지체대 땅기 표준 개시 균제매바라 타베다한테 땅기 무보다 가도 초와제 남야미 교바다 토다 발송도 사뛰기 뉴바다 공부지 이슈 탑진기 뉴바제 침부 댐바 체규 중앙 토담 킬레다 중앙 토담 무제 킬레기 갸지 레지바다 레수바츠 지접수지 응악주 이라 댐부로 응해바다 랑우지 개능이네라 시간 소대 중국 남배 팅럽진주 준나 구디동배 경남서배토 뮤주배덥체대 뒤럽다 미망라 원농매교배 체지서바 삼미제바라 뛰교시송유 중국 조리 조배 수주디 당심주강 경유락제디네기 조리 왕小燕기 지접수지 시진핑기 체제 첨부 조바라 폭삼라 땡교받다 자자자기동바라 배준라 땡교시 대나유 전제래 뉴머식 인백은에 안주 땅주경다 30년째 등섭 체배 시제랑자 덤진 년부 체대 시진핑기 등주 공부 라다르 퇴교 체받다 양답의 시종 체제 따와 족부터 랑린 따르와 가제 디벨라제 강조추 당윤기 동린 비싼 뉴부 뚱비지 체대 속배니 치니 삼로 초직도 동왔다 뚝슈 초직도 지대 전제사 뚫라디니 멍조로 응외수 편부준 교시 송유 계급 주제 조배 뚫 치계기 록동 눈슈 최고로 조배 조자 연린为宜 롱아젠지 착구 중업에 고족서 서바를 랑토 퇴뇌 소바식 인백윤에 내 지접수지 송시에게 진지 공툰 롭종달라 따라 띵섭 체조인 부재도배 공비기 랭게 앙탕부로 탕부로 미그바다 겐지조보다 랭겐조보로 미그바 초바다 락당 제대 라제기 간에 티베 망와 모두 캐세 도바 체대 계급진비 멍도 댐부 족지 퇴뇌 소배 돕쇼 용조 리기수 비교 인시 송유 중국 치동낭진의관 간수行진연락의관기당지부 송배 수지 량등기 시주정신기의제례공기 시림당윤식인백은에 나랑기 직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게 진기공된테 정지례둔약부주배 족답미배 교수수교르대 의제십슈 톱촉배정신다 덥디정신 사미제부라 치루단대 의제퇴공대 치주원유종기 기례총재다 치총재 공배조신배 천재사도 결례 장도 공배소 제공소 내민안 당대 시주정신기 의제십슈 티베디랑아 의제변조나 리바체주 인시송유 중국조준주 니배 화능 石道湾 닝두로강기 닝두진배 차라갸게 양용빈기 지접수지이 심슈 댐보다 무투 배덥체대 니바도 미리길래 왕지둔소바조교로 무투 구대동교시 낸두나유 만주 대윤정부는 규직남직 임준치겐 계급다 뇌공장마다 록슈기 멍시지 규족준소지 개공소 냠래 덤섭 균균체배 만주 표준락제티 계급하기 미망 대배 망와야 펜버준규 리와유 지송유 중국도농제교소래 광州列车参与公司 등위기수지 한위国이 지접수지 시진핑기 로규지 긴지코르 폐받다 탑주지 정구 톡다 바르송투 덤진치 교시 낸두낭유 퇴럽사바를 내받다 뇌규 댄자다 탄니기 믹세기 탑주랑자를 시대 안주의 시진핑기 등주공바 교용내 롭종다 라다르 제주대 지접수지 시진핑기 뇌지 송시에 개진기 공대 롭종다 라다르 띵섭 제주다 송지 덤섭 제대 톡다 바르송투 통매 섬둔다 랭게 롤라 댐보로 내받다 사투라 구디 동교 타종 탑주지 띵슈 균종제 체대 뇌공기 도보로 릉이기 라도 담보로 증교 인시 송유
1: 디글레 군에 비외 내추 다와 듄베 체군인게 체조 게시 지접관계 종리리 이창키 미진토 중국의 개튼 섬전나와의 페페 남미비의 종통 은다이터와 타제 전나와시 리장키 남미비의 니 아프리카 링토 교배 중국적의 개신시힌 최준인 주시 시진핑키 总统 킨데마타 제문난테 계획이부 저와 탄냠레 나르웨 딩스도 동규테 터주기 차구 사바수 주시 중국소기 남미비의 초단 랭토 수균자 초탈비 동화타 펜준 대표로 댐부시파 뇨송타 멍시조준 데레 능놈 매주리네 소 책봉키 냠레 딩스도 동화 제체디 니비에 냠게 나르웨 야바토바 친되규 초니부 냠제게 초소 디시워 튼주로 롤레레 쇼르겜테 초카키 튼오메 총

0: 他那开美联邦天天陆局给乐观来到北人家采取经验吧对面上其他的嘉宾给制作团喇叭图那寻米热给陆局写到了可能贴所就是不满色中国团嘉宾给这位七十个门市的来军体外感动识别社会给西的团电令给宽容了偏到抗压面长期以陆局给传统了各具级别国军呢 客人去团建时明白嘉宾给南图珍珠陆局开美联办耶鲁勒苏尔看到他平均兄弟七不西他年不浪这七不西人把通途不过长期对称班的把给这些一日看起学的各具七十西吧也能养着要呢嘉宾去耶鲁西聪别陆局开美联办空路米别写出也能养着提村我无层门的女子所玩共情局别农主去陆局到我给写他 长马加班马街人路珍珠区陆局大卫尼日加土吞不下的事陆局了要求前面中了长点了开水前面中龙我给出一空图东京持续区给及长点台北区明日给给托皮西女松江前线某处主持及给西的这两区马天层地引起电别切不深 东京图持续沉热错年龙给就口罗完陈述是为层次开清图陆局确实他陆局给开心人不龙子级别采取康熙严重苍马中国民满他给及其错给我国他几度情业严了年我这面几个营业时 年下对马乌鲁苏坦有人外昆连六日级别内所看内正规技术军队安起了情绪 最初年乌鲁苏给送别接触这位年轿托乌鲁苏没本期年铁的有人去社会忙不了当地熟悉大年有人却给铁矿乌鲁苏阿矿南去忙去这个了接轨接吧亚连落不赢是不是马团日记开前去乌鲁苏没本期明年地位没特名在内多年次给社会去开了马托尔斯克斯了为杨斯克重开他 床垫口错超过体验不谈有人却给作物明明能住所直接了点年乌鲁苏女居民在了东地大年忙催托年乌鲁苏女婿追托局催到几个月推云通为难乌鲁苏坦有人话东都七个月塞帕尔国堂国送起诉七十七不谈今日呢偏村给不巧苦中民在了接轨级别那不团月 明儿乌鲁苏坦有人话正规肃清去南办内月经月色对马乌鲁苏乔基三位月色蒙特勒模特官的单月在苏民乌鲁苏总统普京去乌鲁苏蒙本去对你此去开拓批人开清楚呢马团去三十开清银别康斯坦丁诺夫卡村村托月别开不着接不是
1: 一些明年有人们本期康斯坦丁诺夫卡塔斯勒维扬斯基克勒马托尔斯基所属提兄尼格给人人心气国素马拉祖巴新年乌鲁苏门本了特别批人提的特具给推年开前电影院文件切不是文件年提今年有人却给乌鲁苏却给切真提年团为他密团明儿康斯坦丁诺夫卡安心有人马去村子我内月季写读
0: 去年被特通拍出了提胸期名册了开会起初七十单月有人却给乌鲁苏细菌气味明明能住接轨切不谈接轨名册提乌鲁苏马团机关内南国堂陈东门西之国提醒马团所来团给他给不着苦中麻辣牌人心改给单月不是
1: 别呢，到我出版有人满去，明明那么多阶梯，乌鲁苏阿空所具体，女鬼只鬼忙不动地单位拿，于是对门谈牌打起来，切多年给了他们身边，奥伦堡阿地如那边，人穷水烂，西边所着西谈，海浪所着西区又不是，一些明年乌鲁苏谈有人劝你呢，你退退几多排骨起数，吃单位给不多，有些人鬼。 超最起不谈推崇，能是谈，亲自了达到极致起不所给，生死忙不脆越级些越不是。有人却给我那点呢，有人却给乌鲁苏门西正规谈，给不着苦竹点呢。马团所来团给名册接了东地单呢，乌鲁苏却给扩展建真谈，南国建联马来了多西单的，乌鲁苏却给麦特给着准空头东头不是谈，特别是对面麦特给南北两线东头不是几个越不是。 요린초기 우르수 놈랑기 멍시지구를 조네토 제구의 제배 우르수 뷰지의 코주 매당와타 뇌규 신콩팔웨 내수캐르규 우르수의 첩시 28 시알가이 스드로 켄키 요린초기 지답 대미유니 멍초기 우르수 망초러 포도 치르동와타 우르수 망초기 멍초기 팅뉴 냠신토 동치 인비 문진 치부시 요린기 망툰 지지 개진 Oliki, Ridanovki, Maktapki, Yus Toksu Chibapu, Parchoki Dun Chotan, Gepchoki, Gepcho, Kutu Kotu Malala, Dorsi, Dunkuti, Ursutan, Yurinki, Tade Tun Samki, Dundu Chegu, Zonetu, Kurgu, Chonibuji, Tu, Motu, Parchoki, Jimjudineta, Dicce Zuka, Nugu, Jiguji, Jibguchi, Shu, Chirdungu Yimbe, Parubu, Gepcho, Kutuki, Kotu Mala, Nundenga, Nuba Shorsu, Juktuminta. 양나 멍초기 피조타 타나 최민기 피림러 슈긴 팁스민티 조네토 교류 유지 주의급시 중국공천당 5년내 로이게드 주민가 코르웨 참수 서비예 등교단기 주시 우지웨치 신화성교칸기 서굴베 제리당령치급 중국공천당기 통덕팔숨토 포르시초내 중교샤르구체디 민보통주로 주필항점유배 계급 첨부시키 내체티 팅럽젠키 초수균내 랑계급기 내주단참배 폐계기 조람토 교육유지 주부시 우지위치 지갑수지 시진핑키 중국공천당 5년내 로이가드 주민아 코르와 딤지슈의 초신토 난위 송시케친러 신신 권키 중국공천당키 중국민망기 내체티 폐계기 총재 라나메바 토바타 미통출계점 우주토바티 투럽디 치럽친키 조아미 톱단키 중재식제지 니원의악주나와타 중국공천단키 시공도시타 락링기 냠용키 점링기급시엔달러 계급주공 팅럽젠러 군디동교로 제시케친 코둔치 유지주유부시 우치위치 시진핑키 당주공키 광번니 시당주공키 직배슝루타 랑랭키 사두케친식인신 중국피계를투인케친댄유비 중국공천단키 중국민만툰진니치체디 팅럽진组준了군디동치 사신댄비첩시기계린체부타 투총수 계급카이키 시당키 계급군투피계를군디동치 로고케친체유지댄부시 Konki, Zemlingi Kapkaki Sidanki Munichuna, Nedena, Jesir Zinjin Chishushini, Dangong Sinir Chiba, Nibartu, Rangi Kapki, Lugutan, Jinegi, Sugunta, Gikapki, Sibdeni Tula, Situ Guba, Le, Dabdinga, Chijoki Chida, Jabu Chi Mirunsi, Juyubshi, Uchiwichi, Jungu Kunjan Danki, Chu Yone, Dan Nebu Gungu. 타콘타 톤더 파르숨토 단기 문퇴정신타 탄자는신근콘 톤더 파르숨토 미망기 기비 앙탕보르죠버제 체버티니 중국공천당러 미망기 이치타 거구토비 구긴케친식시 대당첩지 중국공천당기 시공치진 망초기 삼찰개캠가 니에버타 미망기 지수 타주 눈댄체디 지조기 투몽문진타 공부지수 균체미발 치루단 유지주유버시 우치위치 중국공천당기 체제탄툰변화 롱의 찰구수신 균퇴라다치바 체퇴딩조난신 대례스주기 균퇴정신 균통통내 중국대니 콜라시비 천재사르탄 장도피기 멍시지구조준제기 니치바 림신굴교로 군디팁유지탄 콘키 지갑수지 시진핑기 캔장딘비구치워 중국공천당기 중국민망기 니치티
2: 不测土为批给了军队官地谈陈在三队了官地谈内中华民日六千家他的起名册处所电表案断绝前提泽林西的谈批给起读书体位忙完来给北国人把案处了一切越级追越不行武器武器让随给科比新增当银边文年三百页断绝当谈中国共产党外土梦给文字给科比了给四公路铁 平村陆中坛接续自然人员被严重忙不约三百页断绝党的问题局呢中国共产党的六零年用力党的人为三级的母体滚地动画坛普遍认为批给密切了通的派出所脱密不提内严格谈争论了开店脚步坛结合军队批给了滚地动为各自引发杀猪抗力脱越级绝不是
1: 我就为其，这边也根据当期中国共产党团开工抗议，俺们来了摩托熊轮加巴塔，该是公路给俺。